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일원학습중심조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종로쌍방향무비자정책의효과가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훈춘은타국관광의고봉을맞이했습니다러시아관광객들이국경을넘어도시를받고휴가를보내는것이새로운풍조로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그날의성당위서기환강이성당위일원학습중심조집단학습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군평경제사상을깊이학습관찰하고중국식현대화15차5개년계획제정및실시에관한수군평총석의중요론述을참답게시달하며당의혁신이론을실천역량으로절실히존안해확고부동하게새로운발전리념으로길림전면진흥을인솔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수군평경제사상을학습관찰하는관건은새로운발전리념을완전하게정확하게전면적으로관찰하고고품질발전을힘써추동하는것입니다첫째길림우세를발휘해힘을모아혁신돌파해야합니다새중국광학사업의요람으로서의저력과담당을증강하고중국광전도시계획건설을추진하며1005급4세대광전정보산업집군을구축해야합니다자원총괄과역량조직을강화해0에서1의원시혁신을추구할뿐만아니라원점형혁신을더욱중시하면서국가를위해영예를떨쳐야합니다교육과학기술인재산업의일체화발전을총괄적으로추진하고기업의주체역할을강화해더욱많은혁신종자가길림에서잉태되고뿌리내리며싹을틔우도록해야합니다둘째지역조류를강화하고도시농촌융합을추동해야합니다장춘현대화도시권을힘써잘건설하고중점대상을다그쳐추진하며정무봉사의돈의통판개혁을심화해산업사슬이상하류와외국으로확장되도록추동해야합니다의호발전경험을학습참조하고특색자원에의탁해삼두삼미의공력을들이며선발임용심사를잘하고현당위서기를잘격려해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을촉진해야합니다향촌계획건설7위를강화해살기좋고일하기좋은아름다운향촌을건설해야합니다흥변부민행동중심도시향진과종점변경촌건설을깊이추진하고기초시설의공동건설과공유공공봉사의총괄적배치자원자산의조합이용을추동해야합니다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를지속적으로공고히하고상시와감축지원을착실하고효과적으로전개해규모성재빈곤이발생하지않도록확보해야합니다셋째녹색기반을다지고생태최저선을확고히지켜야합니다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통보한전형적사례에비추어속지책임감독관리책임행정관리책임기업주체책임을가열층다지고문제를유추해내며표면적인것과근본적인것을함께다스리고문제시정을참답게틀어줘야합니다길림의산맥과수맥을수호하고흙토지보호와집약이용을강화하며빙설경제생태관광리마경제를가열층장대시켜야합니다신에너지화학공업과수소에너지에너지저장을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녹색전력의전성소비촉진을추동해야합니다넷째고수준안전으로고품질발전을보장해야합니다광산폭죽등종점업적과영역의모호를받고도가식감독관리전사슬치리를강화해중특대사고의발생을엄격히방지해야합니다당전은장막이므로가급지도간부들은만단의준비를다하고선두에서지휘해안전하게장막이를보내도록확보해야합니다다섯째바다를향해나가고개방국민의돌파를다그쳐야합니다역사적기회를충분히파악하고훈춘을교량요대로러시아와의경제무역교류협력을확대해야합니다개발구개혁을가열층심화하고활력효益경쟁력을절실히개혁해야합니다여섯째인민지상을견제하고발전성과를공유해야합니다사람에대한투자를더욱중시하고취업중수를촉진하는것을 우선순위에놓고교육의료양로주택등군중들이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잘해결해야합니다내가신소하고예방하는것같다는마음으로신소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각급간부들은막수주의정치경제학을잘배우고잘활용해경제사업의전문가로되어야합니다사장을갈증해방하고개혁을심화하며개방을확대하고과감하게무거운짐과어려운책임위험을짊어지며옹사형간부로되어야합니다형식주의관료주의문서주의번거로운철학을힘써경계하고더많은시간과정력을기층일선에들여진정으로상황을이해하고문제를정밀하게찾으며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당을전면적으로엄하게다스리는것을꾸준히추진하고정확한채용방향과사업방향을선명히수립하며능력자는승진시키고평범한사람은양보하며용속한사람은강등시키고부패한사람은잡아들여일심단결하고난관을공략하는강대한합력을결집시켜야합니다회의에서성당위이론학습중심조와성정부지도부성원들이현장발언서면교류를진행했습니다성당위이론학습중심조성원성정부지도부성원성직소관련부문단의책임동지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중로쌍방향무비자정책효과가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훈춘은다국관광의고봉을맞이했습니다러시아관광객들이국경을넘어도시를바꿔휴가를보내는것이새로운풍조로되고있습니다훈춘은중의학양생민속체험문화교류를특색으로국외관광객들이변경도시의매력을깊이체험하게하면서문화관광소비에지속적인열기를이끌고있습니다그날의훈춘도로통상구입경대청에서는통관이질서있게진행되고있었습니다일반여권을소지한러시아관광객들은신속하게통관을마쳤는데편리하고효율적인통관체험은다국출행을더원활하게했습니다역의유동고봉에대응해훈춘통상구에서는단체관광객전용통로를추가로개통하고로봉사창구를증설하며통관절차를최적화해역의유동고봉에도착즉시통과효율적인통행을실현했습니다편리한통관체험과양질의문화관광자원이중첩되면서훈춘다국관광의매력은부단히승격되고있습니다훈춘한일굿쑥뜸당에는쑥향기가가득한가운데러시아관광객들이만족뜸요법을체험하고있습니다성급무형문화유산으로지정된이기에는습기한기제거와목어깨허리통증완화에효과가있어러시아관광객들사이에서큰인기를얻고있습니다무비자정책의혜택과문화관광업태의승격에힘입어훈춘타국관광은경유관광에서휴가관광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국경을넘어다른도시에서휴가를보내는새로운여행방식이인기를끌면서통상구문화관광소비에새로운에너지를활성화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8일2026학년도대학입시는두번째날을맞이했습니다첫날수험생을배웅하던소란함과긴장감은사라지고시험장밖의분위기는평정을찾았습니다전반도시는여전히가장조용한방식으로모든청춘의꿈을지켜주고있습니다오전10시시험장밖에서는적지않은학부모들이가랑비속에서도여전히시험장방향을바라보며생활을손에들고아이의승전을내심하게기다리고있었습니다오전시험을마치는종소리가울리면서수험생들은육속시험장에서나왔습니다현장에서기다리던선생님들이가장먼저나서서수험생들을격려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그날의훈춘시당위선전부훈춘시용합매체중심대단길림발전요한회사훈춘열전기분회사의간부와종업원들은연합으로환경위생집중청리자원봉사활동을전개해실제적인행동으로도시건설사업에힘을보탰습니다활동에서훈춘시당위선전부훈춘시용합매체중심대단길림발전요한회사훈춘열전기분회사의간부와종업원들은자원봉사복장을입고손에삽쓰레기봉투등청결도구를들고은폐된구석에적취된잡동사니폐기포장물등 각종 쓰레기를 하나하나 청소하고 집중적으로 운반해 사백구역 주민들의 거주 쾌적도와 미관을 절실히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각 단위에서는 사백구역 환경관리의 통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추고 문명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도시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낮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전기에 낮았다가 후기에 높으며 8일부터 10일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다가 11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15 내지 25mm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훈춘식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강수 날씨가 많아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과 학부모는 날씨 정보에 관심을 돌리고 출행시간을 합리하게 계획하며 우비를 휴대하고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강우 흐린 날씨가 농작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방비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현지 실정에 맞게 전강관리를 강화해 작물의 생장 발육을 촉진해야 합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뇌우 날씨가 있으므로 천둥, 번개, 우박, 강풍 등 기상재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이론학습중심조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종로쌍방향무비자정책의효과가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훈춘은타국관광의고봉을맞이했습니다러시아관광객들이국경을넘어도시를받고휴가를보내는것이새로운풍조로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그늘의성당위석이황강이성당위이론학습중심조집단학습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권평경제사상을깊이학습관찰하고중국식현대화15차5개년계획제정및실시에관한수권평총석의중요론述을참답게시달하며당의혁신이론을실천역량으로절실히전환해확고부동하게새로운발전리념으로길림전면진흥을인솔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수권평경제사상을학습관찰하는관건은새로운발전리념을완전하게정확하게전면적으로관찰하고고품질발전을힘써추동하는것입니다첫째길림우세를발휘해힘을모아혁신돌파해야합니다새중국광학사업의요람으로서의저력과담당을증강하고중국광전도시계획건설을추진하며1005급4세대광전정보산업집군을구축해야합니다자원총괄과역량조직을강화해0에서1의원시혁신을추구할뿐만아니라원점형혁신을더욱중시하면서국가를위해영예를떨쳐야합니다교육과학기술인재산업의일체화발전을총괄적으로추진하고기업의주체역할을강화해더욱많은혁신종자가길림에서잉태되고뿌리내리며싹을틔우도록해야합니다둘째지역조류를강화하고도시농촌융합을추동해야합니다장춘현대화도시권을힘써잘건설하고중점대상을다그쳐추진하며정무봉사의도내통판개혁을심화해산업사슬이상하류와외국으로확장되도록추동해야합니다의호발전경험을학습참조하고특색자원에의탁해삼두삼매공력을들이며선발임용심사를잘하고현당위서기를잘격려해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을촉진해야합니다

향촌 규획 건설 7위를 강화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야 합니다. 흥변포민 행동 중심 도시 향진과 종점 변경 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기초시설의 공동 건설과 공유, 공공공사의 총괄적 배치, 자원자산의 조합 이용을 추동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상시와 감축 지원을 착실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해 규모성 재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녹색 기반을 다지고 생태 최조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중앙 생태 환경보호 독설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비추어 속치 책임, 감독 관리 책임, 행정 관리 책임, 기업 주체 책임을 가일층 다지고 문제를 유추해내며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문제 시정을 참답게 풀어줘야 합니다. 길림의 산맥과 수맥을 수호하고 흙토지 보호와 집약 이용을 강화하며 빙설 경제, 생태 관광, 리마 경제를 가열층 장대시켜야 합니다. 신에너지 화학공업과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녹색 전력의 전성 소비 촉진을 추동해야 합니다. 넷째, 고수준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광산, 폭죽 등 중점 업적 영역에 모를 박고 두가식 감독 관리, 전사슬 치리를 강화해 중특대 사고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당전은 장막이므로 가급지도 간부들은 만단의 준비를 다하고 선두에서 지휘해 안전하게 장막이를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바다를 향해 나가고 개방 국면의 돌파를 다그쳐야 합니다.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파악하고 훈촌을 교량 유대로 러시아와의 경제무역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을 가열층 심화하고 활력 효율 경쟁력을 절실히 개혁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민 지상을 견제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욱 중시하고 취업 중수를 촉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등 군중들이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신수하고 레방하는 것 같다는 마음으로 신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간부들은 막수주의 정치 경제학을 잘 배우고 잘 활용해 경제 사업의 전문가로 되어야 합니다. 사상을 가열층 해방하고 개혁을 심화하며 개방을 확대하고 과감하게 무거운 짐과 어려운 책임, 위험을 짊어지며 옹사형 간부로 되어야 합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서주의, 봉고론 철학을 힘써 경계하고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기층 일선에 들여 진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밀하게 찾으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고 정확한 채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선명히 수립하며 능력자는 승진시키고 평범한 사람은 양보하며 용속한 사람은 강등시키고 부패한 사람은 잡아들여 일심 단결하고 난관을 공략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이론학습 중심조와 성정부 지도부 성원들이 현장 발언, 서면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성당위 이론학습 중심조 성원, 성정부 지도부 성원, 성직서 관련 부문 단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로 쌍방향 무비자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훈추는 다국 관광의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어 도시를 바꿔 휴가를 보내는 것이 새로운 풍조로 되고 있습니다. 훈추는 중의학 양생, 민속 체험, 문화 교류를 특색으로 국외 관광객들이 변경 도시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면서 문화 관광 소비에 지속적인 열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의 훈춘 도로 통상구 입경 대청에서는 통관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여권을 소지한 러시아 관광객들은 신속하게 통관을 마쳤는데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관 체험은 다국 출행을 더 원활하게 했습니다. 역의 유동 고봉에 대응해 훈춘 통상구에서는 단체 관광객 전용 통로를 추가로 개통하고 로 봉사 창구를 증설하며 통관 절차를 최적화해 역의 유동 고봉에 도착 즉시 통과, 효율적인 통행을 실현했습니다. 편리한 통관 체험과 양질의 문화 관광 자원이 종첩되면서 훈춘 다국 관광의 매력은 부단히 승격되고 있습니다.
훈춘 한일 굿쑥뜸당에는 쑥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노시아 관광객들이 만족뜸 요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급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이 기회는 습기 한기 제거와 목 어깨,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혜택과 문화 관광 업태의 승격에 힘입어 훈춘 타국 관광은 경유 관광에서 휴가 관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도시에서 휴가를 보내는 새로운 여행 방식이 인기를 끌면서 통상구 문화 관광 소비에 새로운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8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는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첫날 수험생을 배웅하던 소란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시험장 밖의 분위기는 평정을 찾았습니다. 전반 도우시는 여전히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모든 청춘의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시험장 밖에서는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가랑비 속에서도 여전히 시험장 방향을 바라보며 생활을 손에 들고 아이의 승전을 내심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시험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수험생들은 육속 시험장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기다리던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춘시 당위 선전부 훈춘시 용합 매체중심 대당길림발전요한회사 훈춘열전기분회사의 간부와 종업원들은 연합으로 환경위생집중청리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실제적인 행동으로 도시건설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에서 훈춘시 당위 선전부 훈춘시 용합 매체중심 대당길림발전요한회사 훈춘열전기분회사의 간부와 종업원들은 자원봉사 복장을 입고 손에 삽 쓰레기 봉투 등 청결 도구를 들고 은폐된 구석에 적치된 잡동사니, 폐기 포장물 등 각종 쓰레기를 하나하나 청소하고 집중적으로 운반해 사벽구역 주민들의 거주 쾌적도와 미관을 절실히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각 단위에서는 사벽구역 환경 관리의 통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추고 문명 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도시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낮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전기에 낮았다가 후기에 높으며 8일부터 10일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다가 11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강수량은 15 내지 25mm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훈춘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강수 날씨가 많아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과 학부모는 날씨 정보에 관심을 돌리고 출행 시간을 합리하게 계획하며 우비를 휴대하고 교통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강우, 흐린 날씨가 농작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방비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현지 실정에 맞게 전강 관리를 강화해 작물의 생장 발육을 촉진해야 합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뢰우 날씨가 있으므로 천둥, 번개, 우박, 강풍 등 기상재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종점대상지령회의를소집했습니다珲春시에서지속적으로다국해양무역을장대시키고해양산업사슬을연장하며해양문화관광활력을활성화시키면서바다를매개로새시대변경통상구의해양경제를발전시키고개방으로진행하는새답안지를써내려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9일珲春시에서는종점대상지령회의를소집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회의에참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주당위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쌍과백쌍과반목표에초점을맞추고경제건설의주전장을주시하면서대상건설의황금기를다잡고대상건설이돌파적인진전을이룩하도록전력을다해추진함으로써혼촌의고품질발전을가속화하는데튼튼한기초를닦아놓아야합니다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인팽수혜가회의를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관련부현급이상지도일꾼과부문향진대상건설사업상황에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대상은전시경제의고품질발전을지탱하는관건입니다대상중시도를높이고대상이관건이라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며사상자각행동자각을강화하고모든것은대상을둘러싸고진행되고대상의모를박아야합니다대상진척을다그치고대상수요와정확히접목하며전방백개로용지용공자금부대시설등요소보장사업을잘해대상건설을보가호황해야합니다대상성숙도를제고하고대상추진중의경색점난점의모를받고깊이분석하고정밀하게시책하며곤란을극복해힘써대상의수속처리효율을제고함으로써심사지연으로인한대상착지지연문제를견결히두절해야합니다대상참여도를제고하고주도간부책임연계상시화지령추적감독처리기제를건립건전히하며주동적으로앞장서대상투자주체에봉사하고기업의요구에제때에호응해진정으로유치책임참여를치르내야합니다김호리조휘서선군심홍자관아비왕사영동영리리위유림소지휘최외김재호등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그날의인기예능5화가연길에서촬영을진행했는데방송에서전국킹클의 80% 가혼춘을통해수입된다는흥미로운소개가전파를타며이변경통상구도시의해산물실력이다시한번전국적인화제를모았습니다바다와가깝지만바다와인접해있지않은통상구도시혼춘은해양자원을발전동력으로삼아해양경제를적극육성하고있습니다다국해양무역을장대시키고해양산업사슬을연장하며해양문화관광활력을활성화시키면서바다를매개로새시대변경통상구의해양경제를발전시키고개방으로진행하는새답안지를써내려가고있습니다동북지역에서바비큐를먹는건아주흔한일인데이곳에서어떻게킹크랩을먹을수있을까요연길에서차로2시간거리에혼춘이라는변경도시가있는데이곳은중국최대의러시아킹크랩수입통상구입니다중국킹크랩의 80% 가그곳을통해들어옵니다한예능프로의인기가한도시의해양경제실력을새롭게조명했습니다대중들은살아있는고급해산물이주로연해도시에서공급된다고생각하지만오화는연변의미식을소개하는과정에서혼춘의독보적인업종립지를정확히짚어내면서전국의수입킹크랩대부분이혼춘통상구를통해국내시장에진입한다고소개했습니다이같은화제성은결코우연이아닙니다 이는 훈춘이 수년간 다국 해양 무역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결과입니다. 삼국 접경 지대에 위치한 핵심 통상구인 훈춘은 러시아 원동 해역과 인접한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신선한 냉수 해산물을 수입하는 천연 우세를 갖고 있으며 국내 명실상부의 킹크랩 수입 핵심 통상구입니다. 매년 100만 마리가 넘는 살아있는 킹크랩이 이곳을 통해 입경하고 집산돼 전국 각지로 운송되고 있으며 변경 통상구에서 전국 식탁까지라는 산업 기적을 진정으로 실현함으로써 내륙 도시의 연내 소비자 모두가 해산물 자유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화재의 배후에는 오랜 기간 축전된 탄탄한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다닐레 훈추는 단순 화물 종교의 전통 모식에 머무르지 않고 통상구 특색을 살린 남해 경제에 입각해 통상구 더하기 해양 무역 더하기 심층 가공 더하기 문화 관광 융합이라는 전사슬 발전 경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면서 바다에 의거하지 않고도 해산물 경제를 장대시키는 발전 한계를 타파했습니다. 훈촌 종합 보시구 정책 우세에 의탁해 전국 최초로 보시의 노하기 중개 킹크랩 무역 모식을 작지시켜 러시아 신선 킹크랩 입경 림시 양식 정밀 포장 보시의 창고 저장 신속 배송을 일체화해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산업 부대 시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전문화 해산물 림시 양식 기지 다국 전시 판매 중심, 좋은 사슬 물류 체계를 구축해 해양 산업을 간단한 중개에서 심층 가공, 브랜드 수출, 전역 유통으로의 조난 승격을 주동했습니다. 또한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의 다국 해양 산업 체계를 점차 구축해 훈춘 킹크랩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색 산업 IP로 성장시켰습니다. 바다를 맥으로 전역의 개방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길림성 대외 개방의 전면 진지로서 훈추는 시종 해양 경제를 통상구 고품질 개방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해양 발전 리념을 단단히 둘러싸고 근해 차원의 우세를 깊이 파고들어 통상구 개방의 혜택을 방출했습니다. 킹크랩 핵심 산업의 훈춘에서는 해양무역 품종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러시아 털기, 대게, 가리비 등 양질의 냉수 해산물을 상시적으로 통관 입경시켜 품종이 풍부하고 경로가 성숙되며 전국을 복사하는 다국 해산물 무역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해양산업 화재 우세에 의거해 해산물 경제 도하기 문화관광 소비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동하고 해산물 전시 판매, 미식 체험, 다국 필수 방문 등 특색 업태를 구축했으며 왕홍 IP를 비롯 변경 문화 관광의 온도를 이끌고 화제를 체류량으로 인기를 실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실현해 변경 해양 경제를 도시 개방 발전의 새로운 성장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바다로 개방의 에너지를 부여하고 개방으로 발전을 이끌며 다국 무역을 깊이 파고들어 특색 산업을 우수하게 하며 문화 관광 활력을 활성화하고 동북 지역의 다국 해양 경제 랜드마크 도시를 전력으로 구축해 변강 통상구가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는 발걸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대외 개방의 대문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마지막 과목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훈촌시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순조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전시 공범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답안 작성을 마치고 자신 있게 시험지를 제출해 12년간의 학업 생활에 뜻깊은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 여정을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시험을 마친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에게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꽃다발, 포옹과 축복이 어우러지며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학 입시는 막을 내렸지만 이는 종점이 아닌 새로운 기점입니다. 훈촌의 학생들이 청춘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품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더욱 넓은 무대에서 멋진 인생 이야기를 쏘아내려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9일 러시아 빈해 변강구에서 온 9대의 소형 자동차 21명의 러시아 관광객으로 구성된 다국 자가 운전 관광대호가 훈촌 통상구를 통해 통관 입경에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6년 종로 국제 다국 자가 운전 관광 활동이 정식으로 가동됐음을 표징합니다. 오전 9시경 러시아 자가 운전 대호가 질서 있게 훈촌 통상구 통관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훈촌 변방 검사, 세관, 공안, 교통, 경찰 등 여러 부문에서 연동 협력해 전속 통관 통로를 열고 이는 신분증 검사, 수화물 안전 검사, 차량 차대 번호와 발동기 번호 검사 및 안전 성능 검사 등 사업을 능률적으로 완성하고 러시아 측 인원들에게 临시 입경 자동차 번호판, 운행증 및 운전 허가를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전반 과정은 규범적이고 능률적이며 연결이 원활해 차량 행렬의 입경에 편리한 보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올해 이래 중국과 러시아의 쌍방향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의 우수에 의거해 중로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의 기회를 포착하고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며 다국 관광 봉사를 완비하고 중로 다국 자가 운전의 상시화, 다원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변경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의 질 제고와 성격, 양자 간 민간 친선 내왕이 깊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유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출행 수단으로서 도시교통 부대시설의 중요한 보충이며 도시 문명 풍모를 과시하는 미시적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 자전거가 제멋대로 세워지고 방치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취약한 고리로 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 구간에서 많은 공유 자전거가 규정에 따라 전속구역에 세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전거는 마음대로 보행로, 길목 모퉁이에 버려져 통행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권 시장 출입구의 자전거가 무더기로 질서 없이 난잡하게 세워져 시민들의 통행 효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출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를 마음대로 비기동차 도로에 세워 길가에 녹화 경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명 주차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광범한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도시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 후 공유 자전거를 지정된 구역에 질서 있게 세우며 도로를 점유하지 말고 교통 표지선을 지키며 훼손하지 말고 제멋대로 세우는 악습을 버리고 문명하게 자전거를 사용하고 규범적으로 세우는 양원 행위를 양성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깨끗하고 원활하며 질서 있는 출행 환경을 수호하고 미세한 문명 행동으로 변강도시의 문명 바탕색을 빛내 전국 문명도시의 고품질 건설에 조력합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절기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날이 개었다가도 다시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가방이나 차 안에 작은 우산 하나쯤은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특히 전동 번개와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위험하므로 들쑥이면 비례침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도 이런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동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1도. 춘화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0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경신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9도. 반석,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0도. 방천,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8도.